골메이 타이테루부 타그짜리 레네나 아카시와니 인팔기 더럼다 비람리바 매안 뽑는 막부 봉파마시다 아무카 하나 다람노 옥자리 노룩자리 하우제 봉파마시다 다비리 베싱기다 막다 부두나 락자리 레디오 릴라 닷크라바마리 릴라이바 세골세 모헨드로 릴라 부톡바 아디카리 메용기 찬드라 사르마 아마디 부톡부다 땡방바 아톡범 수바 센드르싱 하우직 리저리 레디오 릴라 닷크라바마리

0: 다행, 이번 딸이 그렇게 내 해란 못 두다.
1: 아이저씨는 이번에 길래 범디 하는 아이나머니 부르고 번데 북도 그러보니.
0: 오.
1: 아이 택시, 아이 택시. 드롭도 딜리머니 부르봐봐. 라라 야이마.
0: 세.
1: 세 까까로라.
0: 펀니 세.
1: 시다 세 까.

0: 분식이다. 과일이 하라 오브누아 이거. 아이 분식이 미끄보 시드마 학네 영잉더버나. 산디가르드 나타이든 레이 토크라. 마 뿌로 이거 이기 속자 오브 풍설라 시드기. 마기 타벅네 헤넬 룸네 러우크라. 쇼이나 아이라바 이부디 마 뿌로 이거 나이버시. 마 학네 사마시드 컹헌데 신하더라. 어 산디야. 능기 타모이는 레이더기 눈 올라가니 하이버시마디 이따 시행나 다자로디 파진 분신 멍감들어봐 능기 와클나 나닝땀나 하이는 훔나 앙아오 말랑금 사나름거니 하이버시 앵혼다 디망라 한것만이 아드부 나시디 다이봉 오이람레 시에나 뿔리버 마따 이만아오기 머리부 라톡 멀바 까한다 꼼토르이 하이바 바라하시마디 능나 이곤다 땀비람레 누미다와람 산디하드 둘시붕드 타브누 시르바 듣기만함 농도온드 바이칼라가 딱나 딱나 망키버금 아이기쁜 시부슝아 시디 딱나 딱 산디하와이럽니 능기 내밍세 어똑나 수수나 자나나 돌아 믿었고 산디하 바리 오이닝 모이저라서나 아드 먹고 시행부 풍링이 와이 카르디 이두나 마기 못품다 큰걸람을 이순간이나
1: Sir 마판다 가리 아닌 레레 쿠스나나바
0: 오오 야이마 서시자시
1: 호이
0: 아두가네 야이마
1: 서
0: 호렌 에와 로보상마다디 아이기 아하프 콩실록 톡럼나가 상가다바니
1: 오
0: 아이기 갓 가오니코
1: 가우저르 가우저르
0: 아두나 나시디 낭수카라 와타레
1: 서
0: 엄마나 마품도 상바다네 포농수르 베리 암터 부신바 야로
1: 호이
0: 아두나네 이번에기 폰싱세 수주업 도롱 거다바니 아들 옷 보면은 거 다는 먹고.
1: 아니 사, 아이 탐자람 게. 링 토지 사.
2: 카리노니 아마타 순나타나 마바니 막 수입 떠오르시보. 아이 보 와로바데기 타와이나 타오게 떠오르잖아. 아이 웨터다 아무 강바 해버더니. 할로, 할로. 어, 너희 사 로이 레이디 바나트로 하, 그나 아마타 락디 하이바 가이 와누네 하이시보 나 저거 락트라 바살라 응? 융기 이니 양오 비당 다가 한게 할로 할로 이니에 모이 바바도부 딜리다 사키브라 나 저거 사키드라보 하 나랑 세트리 해봐. 야리야리 탐비로. 에이기 과들다 통나다나. 가다이 와이다 통크르바사노. 마학나 이부터 생활하오래. 나트라가부 가리기 마수 야임수 폰 업도가 도리바노. 모이 봐봐. 마시파오부디 낭수 파자만데. 아이슈 낭부 와라우다바 감락트리. 하우시. 가리 우파이 레디 인디아 게이트 키 실라바 미얀마락토다 나학 북가람나 티루니

0: ꯑꯩ ꯄꯟꯊꯔꯝꯗ꯭ꯔꯦ, ꯁꯟꯗ꯭ꯌꯥ. ꯑꯀꯟꯕ ꯅꯣꯡꯂꯩ ꯅꯨꯡꯁꯤꯠꯀꯤ ꯁꯥꯐꯨꯅ ꯃꯌꯥꯏꯗ ꯊꯦꯒꯥꯛ ꯇꯦꯛꯂꯕ ꯎꯄꯥꯜ ꯑꯗꯨꯒꯤ ꯑꯋꯥꯕ ꯎꯄꯥꯜ ꯃꯥꯇꯅ ꯈꯪꯂꯝꯒꯅꯤ, ꯑꯇꯩ ꯀꯅꯥꯗꯤ ꯈꯪꯂꯝꯂꯣꯏ. ꯌꯦꯠꯂꯝꯕ ꯎꯔꯤ ꯃꯍꯥꯛꯁꯨ ꯎꯁꯥ ꯑꯃꯗ ꯂꯥꯝꯈꯤꯕ ꯃꯍꯧꯁꯥꯅꯤ, ꯃꯗꯨ ꯈꯪꯅ ꯅꯍꯥꯛꯁꯨ ꯌꯦꯠꯐꯝ ꯆꯥꯕ ꯌꯦꯡꯍꯧꯕ ꯇꯥꯕꯅꯤ. ꯅꯪꯒꯤ ꯅꯔꯥ ꯅꯠꯇꯦ ꯄꯨꯝꯅꯃꯛ ꯑꯩꯒꯤ ꯏꯔꯥꯅꯤ. ꯁꯨꯞꯅ ꯃꯝꯅ ꯃꯪꯂꯝꯕ ꯅꯣꯡꯅ ꯇꯞꯅ ꯇꯞꯅ ꯅꯣꯡꯖꯥꯕꯤ ꯑꯣꯟꯈꯤꯕ ꯅꯪꯗꯤ ꯍꯥꯟꯅꯅ ꯎꯔꯝꯂꯒꯅꯤ, ꯑꯩꯍꯥꯛꯁꯨ ꯉꯁꯤꯗꯤ ꯎꯔꯦ. ꯅꯪ ꯑꯩꯒꯤ ꯅꯨꯡꯁꯤꯕꯒꯤ ꯄꯥꯛ ꯑꯁꯦ ꯅꯣꯡꯖꯨ ꯊꯥ ꯂꯥꯛꯂꯒ ꯍꯦꯟꯅ ꯍꯦꯟꯅ ꯏꯃꯥꯏ ꯆꯣꯜꯂꯅꯤ ꯈꯜꯂꯝꯕꯅꯤ, ꯑꯗꯨꯕꯨ ꯉꯁꯤꯗꯤ ꯅꯣꯡꯖꯨ ꯊꯥ ꯂꯥꯛꯂꯒ ꯏꯐꯨꯠ ꯑꯣꯏꯅ ꯑꯗꯨꯝ ꯐꯥꯎꯔꯛꯂꯦ. ꯅꯪ ꯑꯩ ꯅꯠꯇꯅ ꯀꯅꯥꯅꯗꯤ ꯃꯦꯟꯁꯤꯟꯕꯤꯒꯅꯤ? ꯃꯦꯟꯁꯤꯟꯍꯧꯗ꯭ꯔꯒꯅ ꯏꯄꯥꯛ ꯑꯁꯦ ꯏꯀꯪ ꯑꯣꯏꯈꯤꯒꯅꯤ, ꯃꯗꯨꯒꯤ ꯆꯩꯅꯥꯗꯤ ꯏꯆꯥꯁꯤꯡꯅ ꯐꯪꯍꯧꯒꯅꯤ. ꯅꯪꯅ ꯄꯣꯁꯇꯤꯡ ꯃꯐꯝꯗ ꯖꯒꯣꯏ ꯁꯥꯕꯤ ꯑꯃꯒꯨꯝ ꯅꯅꯤꯡꯅ ꯈꯥ ꯇꯝꯅ ꯂꯩꯔꯝꯒꯅꯤ ꯍꯥꯏꯕꯁꯦ ꯑꯩ ꯑꯋꯥꯠ ꯐꯪꯕꯁꯦ ꯐꯪꯂꯝꯗ꯭ꯔꯕꯗꯤ ꯈꯪꯂꯝꯗꯕꯁꯨ ꯌꯥꯏ. ꯉꯁꯤꯗꯤ ꯄꯨꯝꯅꯃꯛ ꯈꯪꯂꯦ, ꯃꯇꯩ ꯃꯅꯥꯎꯒꯤ ꯃꯔꯤ ꯍꯥꯏꯕ ꯃꯁꯤꯔꯣ? ꯃꯔꯤ ꯑꯁꯦ ꯅꯪꯅ ꯊꯥꯗꯠꯄ ꯄꯥꯝꯂꯒ ꯑꯩꯇꯅ ꯀꯔꯝꯅ ꯁꯝꯖꯤꯟꯕ ꯉꯝꯒꯅꯤ? ꯅꯍꯥꯛ ꯃꯁꯤꯃꯗꯤ ꯈꯪꯖꯤꯟꯕ ꯆꯨꯝꯒꯅꯤ ꯈꯜꯂꯤ. ꯃꯤꯔꯝꯒꯤ ꯑꯔꯪ ꯑꯔꯥꯛꯇ ꯉꯥꯎꯔꯤꯉꯩ ꯅꯌꯨꯝ ꯊꯣꯡꯒꯥꯜ ꯀꯥꯎꯈꯤꯒꯅꯤ ꯀꯣ ꯁꯟꯗ꯭ꯌꯥ, ꯅꯍꯥꯛꯀꯤ ꯔꯟꯕꯤ.
1: ꯃꯣꯏ ꯕꯕꯥ, ꯀꯔꯤꯒꯤ ꯑꯗꯨꯝ ꯊꯥꯖꯕꯤꯗꯕꯅꯣ? ꯑꯩꯕꯨ ꯑꯗꯨꯛ ꯌꯥꯝꯅ ꯂꯥꯟꯅ ꯂꯧꯔꯤꯕ ꯀꯔꯤꯒꯤꯅꯣ? ꯅꯪ ꯑꯩ ꯏꯆꯥꯁꯤꯡ ꯄꯥꯈꯪ ꯂꯩꯁꯥꯕꯤ ꯐꯥꯔꯕꯅꯤ, ꯐꯔꯦ, ꯃꯥꯅ ꯀꯣꯜꯂꯛꯂꯤꯕ ꯀꯣꯆꯤ ꯍꯪꯂꯛꯂꯤꯕ ꯋꯥꯍꯪꯁꯤꯡ ꯑꯁꯤꯒꯤ ꯄꯥꯎꯈꯨꯝ ꯑꯩꯁꯨ ꯄꯤꯐꯝ ꯊꯣꯛꯏꯅ? ꯃꯣꯏ ꯕꯕꯥ, ꯑꯩꯁꯨ ꯈꯪꯉꯦ, ꯃꯇꯩ ꯃꯅꯥꯎꯒꯤ ꯃꯔꯤ ꯊꯥꯗꯠꯄ ꯍꯥꯏꯕꯁꯦ ꯏꯃꯨꯡꯗꯨꯃ ꯃꯔꯤ ꯊꯥꯗꯠꯄꯒ ꯆꯞ ꯃꯥꯟꯅꯩ, ꯃꯔꯤꯁꯤꯕꯨ ꯇꯠꯇꯅꯕ ꯍꯣꯠꯅꯕꯅ ꯃꯇꯩ ꯃꯅꯥꯎꯗꯨꯒꯤ ꯂꯝꯆꯠ ꯁꯥꯖꯠꯀꯤ ꯃꯈꯥ ꯄꯣꯜꯂꯤ. ꯑꯩꯒꯤ ꯂꯝꯆꯠ ꯁꯥꯖꯠꯇ ꯀꯔꯤ ꯄꯦꯟꯗꯕ ꯂꯩꯗꯨꯅ ꯃꯣꯏ ꯕꯕꯥꯅ ꯉꯁꯤ ꯀꯣꯆꯤ ꯊꯥꯡꯕ ꯋꯥꯍꯪ ꯑꯁꯤ ꯍꯪꯂꯛꯂꯤꯕꯅꯣ? ꯋꯥꯍꯪꯁꯤꯒꯤ ꯄꯥꯎꯈꯨꯝ ꯑꯩꯅ ꯀꯔꯝꯅ ꯄꯤꯌꯨ ꯍꯥꯏꯕꯅꯣ? ꯍꯣꯏ, ꯆꯨꯝꯃꯤ, ꯑꯩꯍꯥꯛ ꯑꯃꯗꯤ ꯏꯆꯥꯁꯤꯡꯅ ꯁꯤꯟꯐꯝꯅ ꯌꯥꯗꯕꯅ ꯃꯄꯥꯟ ꯂꯝꯗ ꯂꯩꯈꯤꯕꯅ ꯅꯪꯒꯤ ꯁꯦꯕꯥ ꯇꯧꯕꯗ ꯅꯅꯤꯡ ꯊꯨꯡꯂꯝꯂꯣꯏ, ꯑꯗꯨꯕꯨ ꯑꯩꯁꯨ ꯚꯥꯔꯠꯀꯤ ꯃꯐꯝ ꯑꯃꯗ ꯍꯦꯛꯇ ꯇ꯭ꯔꯥꯟꯁꯐꯔ ꯇꯧꯕꯗ ꯆꯠꯂꯣꯏ ꯍꯥꯏꯕꯒꯤ ꯍꯛ ꯂꯩꯇꯕꯅ ꯅꯅꯥꯛꯇ ꯂꯥꯛꯇꯨꯅ ꯅꯅꯤꯡ ꯊꯨꯡꯅ ꯅꯪꯒꯤ ꯁꯦꯕꯥ ꯇꯧꯕꯗꯤ ꯉꯝꯖꯗ꯭ꯔꯦ, ꯃꯁꯤꯒꯤꯗꯃꯛ ꯑꯩꯕꯨ ꯋꯥꯔꯧꯕꯤꯒꯅꯨ, ꯑꯗꯨꯕꯨ ꯑꯩꯁꯨ ꯏꯝꯐꯥꯜꯗ ꯇ꯭ꯔꯥꯟꯁꯐꯔ ꯇꯧꯅꯕ ꯍꯣꯠꯅꯗꯕꯗꯤ ꯅꯠꯇꯦꯀꯣ, ꯃꯐꯝ ꯃꯇꯝꯒꯤ ꯋꯥꯗꯅꯤ, ꯑꯑꯣꯟꯕ ꯄꯨꯟꯁꯤ ꯑꯃꯗ ꯇꯉꯥꯏꯐꯗꯅ ꯅꯍꯥꯛ ꯄꯦꯟꯁꯤꯟ ꯂꯧꯔꯦ, ꯄꯦꯟꯁꯤꯟ ꯅꯧꯅ ꯐꯪꯕꯒꯤ ꯑꯋꯥꯕ, ꯈꯪꯐꯝ ꯈꯪꯗꯕ ꯑꯃꯗꯤ ꯃꯤꯃꯥꯟꯅꯗ꯭ꯔꯦ ꯍꯥꯏꯕꯒꯤ ꯋꯥꯈꯜꯗ ꯅꯍꯥꯛ ꯊꯃꯣꯏ ꯄꯤꯛꯊꯈ꯭ꯔꯦ, ꯄꯨꯝꯅꯃꯛ ꯊꯥꯗꯣꯛꯄ ꯇꯝꯕꯤꯌꯨ, ꯍꯛꯆꯥꯡ ꯁꯣꯛꯅꯕꯅꯤ, ꯅꯪ ꯑꯩꯕꯨ ꯋꯥꯔꯧꯔꯦ ꯍꯥꯏꯕꯁꯤꯃꯗꯤ ꯑꯩꯁꯨ ꯈꯪꯉꯤ, ꯃꯗꯨꯃꯛꯅꯕꯨ ꯗꯦꯜꯂꯤꯗ ꯂꯥꯛꯄꯗ ꯏꯅꯥꯛꯇ ꯆꯪꯂꯝꯗꯕꯅꯤ, ꯐꯣꯟ ꯐꯥꯎꯕ ꯑꯣꯐ ꯇꯧꯈꯤꯕꯅꯤ, ꯃꯁꯤꯗꯕꯨ ꯑꯩꯁꯨ ꯋꯥꯔꯧꯐꯝ ꯊꯣꯛꯇꯕ꯭ꯔꯥ? ꯑꯗꯨꯕꯨꯅꯦ, ꯑꯩꯗꯤ ꯅꯉꯣꯟꯗ ꯀꯔꯤꯁꯨ ꯋꯥꯔꯧꯕ ꯂꯩꯖꯗꯦ, ꯅꯨꯃꯤꯠ ꯈꯨꯗꯤꯡꯒꯤ ꯅꯍꯥꯛꯀꯤ ꯏꯁꯣꯔꯗ ꯌꯥꯏꯐ ꯃꯪꯒꯣꯜ ꯅꯤꯖꯔꯤ, ꯑꯗꯨꯕꯨ ꯅꯪ ꯑꯩ ꯂꯥꯞꯅ ꯂꯩꯔꯕꯁꯨ ꯑꯩꯒꯤ ꯊꯝꯃꯣꯏꯗꯤ ꯅꯅꯥꯛꯇ ꯂꯦꯡꯗꯅ ꯂꯩꯔꯤ ꯍꯥꯏꯕꯁꯤꯗꯒꯤ ꯍꯦꯟꯅ ꯑꯇꯩ ꯋꯥꯍꯩ ꯂꯩꯖꯗꯦ, ꯅꯍꯥꯛꯀꯤ ꯁꯟꯗ꯭ꯌꯥ.
0: ꯁꯤ ꯋꯥꯍꯩ ꯍꯩꯕꯤ, ꯅꯝꯊꯥꯛ ꯆꯥꯎꯕꯤ, ꯃꯁꯥꯅ ꯂꯥꯞꯅ ꯂꯩꯈ꯭ꯔꯒ ꯃꯊꯝꯑꯣꯏꯅ ꯏꯅꯥꯛꯇ ꯂꯩꯔꯤ ꯀꯥꯏꯗꯅ ꯂꯩꯁꯥꯕꯤ ꯄꯥꯈꯪꯒꯤ ꯆꯤꯊꯤꯗꯧꯅ ꯑꯩꯕꯨ ꯑꯄꯪ ꯁꯤꯕ ꯎꯁꯤꯠꯇꯕ ꯊꯑꯣꯏꯗꯕ ꯁꯦꯒꯥꯏꯌꯦꯀꯣ, ꯑꯁꯤꯒꯨꯝꯕ ꯆꯤꯊꯤꯁꯤꯗꯤ ꯁꯦꯒꯥꯛ ꯁꯣꯅ ꯁꯦꯒꯥꯏꯔꯒ ꯐꯒꯗꯕꯅꯤ, ꯁꯦꯒꯥꯏꯔꯒ ꯐꯒꯗꯕꯅꯤ, ꯐꯔꯦꯗꯅ ꯁꯦ, ꯍꯧꯖꯤꯛꯇꯤ ꯁꯦꯡꯀꯨꯞ ꯁꯥꯔꯦꯗꯅ ꯁꯦ, ꯐꯩ ꯐꯩ ꯐꯩ, ꯁꯤ ꯌꯧꯔꯕꯗꯤ ꯑꯩꯒꯤꯁꯨ ꯍꯥꯏꯅꯤꯡꯕ ꯋꯥꯐꯝ ꯍꯥꯏꯍꯧꯕ ꯇꯥꯕꯅꯤ, ꯑꯩꯒꯤ ꯐꯣꯟꯗꯨꯕꯨ ꯀꯔꯤ ꯁꯛꯈ꯭ꯔꯦ, ꯑꯣ ꯁꯤꯗ ꯂꯩꯔꯦ, ꯒꯨꯗ ꯃꯣꯔꯅꯤꯡ ꯁꯟꯗ꯭ꯌꯥ, ꯅꯪꯒꯤ ꯄꯥꯎꯈꯨꯝ ꯍꯦꯛ ꯐꯪꯕꯒꯅꯤ ꯑꯩꯅ ꯐꯣꯟ ꯄꯥꯏꯈꯠꯂꯛꯂꯤꯕꯁꯦ, ꯅꯣ ꯅꯣ, ꯎꯔꯨꯗ꯭ꯔꯕ ꯑꯩꯅ ꯅꯪꯒꯤ ꯂꯝꯆꯠ ꯁꯥꯖꯠꯇ ꯀꯔꯤꯕꯨ ꯁꯤꯡꯅꯕ ꯂꯩꯔꯨꯒꯗꯒꯦ? ꯌꯦꯁ ꯌꯦꯁ, ꯐꯝꯃꯤ ꯀꯥꯔꯤꯉꯩꯗ ꯄꯩꯁꯥ ꯃꯤꯍꯧꯔꯤꯉꯩꯗ ꯁꯣꯜꯂꯕ ꯅꯪ ꯑꯩꯒꯤ ꯃꯔꯤ ꯑꯁꯤꯗꯤ ꯊꯥꯗꯠꯈ꯭ꯔꯁꯤ ꯑꯁꯤꯅꯤꯅꯦ, ꯍꯥ ꯑꯥ, ꯍꯣꯏꯅꯦ ꯍꯣꯏꯅꯦ, ꯑꯩꯁꯨ ꯈꯪꯉꯤꯅꯦ 나 오피스 사람은 타박 똑바로 난게 이제 소이 하려게디 콩짜 빠이브 수나 뿌르비네 하이보다 난게 이제 소름 넘거니네. 나 무심하디 컹드러만 소이나 이제로 수나 학부디 마하라니 이보금 이나 학대 누가 아이네 탐버링 엄거니까 나 학나 사나 하리 아이나 아니 이반이 이마르트 카람리바 샴벌세 북듯 개나닝니 가진 개나 카니 파리 폰타마게 아왓 아빠리 드비는 온다 아이에 뭐 왓박이 까리 포렘레루 가다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이
1: 언톡바니다고 해 누파 오이바 누피 오이비기 톳 나우러비 학장 볼랑 시트 부미 호우바 깎기다마 이풀 오이바 막나수 아이기 힝바기 학다 코팅진 비리바 이몽마바기 누파 누피나 포스팅 라이나 키바다 아시곰바미 양시디 야암나 쿠바미 양니 가리기노 마나수 탐오이 빅실라글리바 이음다 토이나 프로블렘 라이바수나테 마고 밥 단다비야디 팩스마탕가 타기게
2: 서 아이음다 정자르케
0: 어 야이마
2: 서
0: 성올라오 거리 하이닝하게 낭보
2: 서 메담나 팩스마타키 방라브라 항우하이드나 앵원다 푸온다 하이르크바 아두다
0: 방에 방에 아이슈 빠기드나 항독룸 리베시네
2: 판니사 아두디 아이 메담도 팡리엔 하이제크르게
0: 거리야 마네 거리야 하이바
1: 모이 바바 타우나 파바기다막 갈렌터리 아워드 팡라바 아르미 오피셜 아마나 아둑 타모이 픽실리바 가리기노 아이나 포스팅 데 라이리바세 람쳇 캄비 아마 오이나 라이바디나 테코 이사기 이타우니 사르카르기 디유티니 이몽기 담막니 노마디 소이다네 임팔다 트랜스퍼 타우르키니 나트라가수 아이나 펜신 팡라가 이사 이슈기 메타우 옌도나 노크나 노크나 이코야니 요마두다 푸치 쪼팔라미나키니 아이기 서비스 로이바 파우바당 나이바다 가양 와라게 가이바 감드라가나 이낙테 락로 아이기 과터다 푼나 라이미나라시 아두기 샤룩다 아이기 펜신 팡드링아이다 이사누 바 한제 마이유마카이 바나바 카나시 아이불라나디 우비가누코 누피 오이비기디 마푸로이바나 리앵드라바 이쇼르니 레이브트 탐비람라바니 홍도 홍진야바나디 미트우드라바수 콩따라바수 나학나 아이기디 민나 우바이쇼르니 가리기노 아이보도 야나 타자비지바 나학나 포스팅 라이딩에다 노마타 아이나 싱금보 항항기바 라이브로 코이무나강람미 하이바기다마 라이콘데 사디바 라이랑보 사제이나 칸타투나 망한바 카람바 말리보 라이바기 아이디 낭기나바다 테트크라비 라이랑니 코이무가나기 사홈 팡드라비 마시디 나빠두다기 록톡라가 라이마이다 넷카이비라게 칼라브라 나기선
0: 시야 시 하이레네 와이디 나빠드 테트크라비레랑니 코이무 까나기 샤움 팡드리비니까이 샤움 팡다바두느라 아싼디걸 따나 힝다 누빠 싱가파티 떠오리바다 스이시드 펑컹니드고 뽕스얌 쿠랑코 샤오니다 이브 컴을 샤오우스 따로 만악글라 올리민 나시카에드나 아이나 만악트 셀레가 야옹 일루와 노! 노! 노! 와이 촉때문에 파리 마키 와클나 시여우 크라바디 마기 아빠마다 묵 아무카나 이여드라 아로이 보이는 시티에 심었던디 이름마게 샨디야 밤제바 파쿰 팡라로이다바 나하키 나품다 아이기디 이리브 시티시나 아로이바네 샨디야 퉁나라 갔다 부능 시벅이 뻔퉁 로이라바라 아할 오이락 레하이드나 수능 시부부 아빠 안복 원톡 라바라 능시바가 빠마가 캐나바 낭디 나시슈 강남드리 싱길아 스마등 외르바수 나쿠트망나 비탁바 구이리에다꼬 방학다바 감블리치 아오네띠 외르클리바 피범마시나 타모이빅 싱겐우수 야륵드레니 낭니 이낙다 밤두나 시에가 마이가 따나두나 레모우리와 분시세 묵등디 일렌적이 칼루버니 Nang na hayuk liba singa se, loo ina sumi karim talanti. Tawada po, piksilak liba igi tamoya se, nang na tanadi kanhana susaktok hanbati ngamdaro. Ning tawada su may tan wali hay na bagum, awat palay trabi imunga sida, karino madi wali ane sandiya. Awat pa se, nang ay kaktala kangmani taibang kanahana kanglam loid ko. Maman na ay darabon ng sibo bulan na tumna pa isa na laiba pangdabagum. Alwarak labasu, sangja upa na siyantariba tamo inong ginong sisi else. Kan ba ding gamdaro? Nang nadi kang silaglay kalambayay. Nung dagi lay walak laba tamo yasi uram labati. Nang na itamo ilaka ako ding nung sigiriki pirong gadabaniko. Adubo ni sandiha. Nang su nang na, ay suway na, sumeka na signariba tauriya se. Kuire marin chalakpa, mapon chuto. Tatkiba da taara male. Dakpam ahum di haklam meda na, nang ay ginung siba na. Layawra sanu makhoy su. Kang silaklaba tamoy layoon si di kang kresanu, sumaktap na tap. Satkage nga si di. Akang balayon si Puduna, nanaktagi lahat. Layhuro ko, Sandhya, nanggi Ranbir Singh. Daima! Yaimo!
2: Lakchare, sir. Lakchare. Sir.
0: Si, si ti si. Haujima, speed post da thako.
2: Panni, sir. Ay thazer oge.
0: Haujikti. Ay, wararoy. Soy din na po atara ka niya. Ay, kangi. Nung sirawa marupsa. Nakoy na iwa soy din na po atahan ka niya. Karigi glas masasita. Pek masamasahay din na takkadori ba na. Atan malilisig silawa makumsinga sila'y kaira ka. Tamoy pena, gat laong na taksil lagi. Kadai. Nang su, ay tamoy tanong yaw na pena, may ku nang susing sil lagi. Bele dana se, sini dana se, apen bahay ba do? Marupsa, nakoy na ayibo apen bahay ba do, panghali. Nungay re, ayyam nungay re. Karino, nasay magkayo di na, ayigi kagi palang singda, Sabi yung mag-isaktam karam na ay ipoto manak si dalayram liba. Oo. Mani, ay nanong mamahak na sa lamday da kapki ba? Asang ba saripun siyat pa nagpetaw ba? Magi poto duni. Si Karino ni Sandhya nak nga si di ay buuraga nagpetaw dre na. Saya itu bidum malin eh, nanggi tu kerim katai nabi kunung ni. Is, yang mana sih? Kaya tu sitten nukrem haijem nari benawa. Era, mampuru ibu kita mui masak kang debi, maning tempu pambi lamcut naik debi.

감독, 흥놈아, 오죽디 레이마이다 회랭 또랭 따래라 이북가리 없나 코드나 오, 나 학부 어떡버디 듣고 샌디야 에일라 안 그래 에일라 안 그래 고 샌디야 세 능무로 컬러기 싱급 샤르버밍 시엔마르가시다 다나 우르비 능기 마이 통디 아우직수 스먹

말했으나 나오라 빈낭이 마이통디 아우직수 아스먹 녹패다우리 라멜라바이 쿠라시나 낭이 마이통드 따리비밍시엔 먹굽싱어세 나타이토라게 꼬셨냐 낭디 칼렌 타길레이 빠레이니 아이네

땅 아홉 염색을 쓰는 및 Good afternoon, ladies. 기타오름드 탐자리 에코기 와갓 탐자리바 히람나 누비 싱기야 에프너바 레이디바 링아키 스킴싱 엑스퍼런 열링슨 비가다바 그루메움 라비 서마 애드미니스트레이터 우먼 헬프라인 소셜 웰페어 디파트먼트 마니포르 람다마스기 누비 오이비싱나 에코기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8798803293다 콜도 비럭두나 강닝바 항닝바가야 강호비기 구동자바 로비오 텔레폰 넘버 아무까 하나 닝싱저리 8798803293 강한자바 루세리

아이기 바카 짜오바 타모야시나 미코 코딩 낭타부 우제닝이 세나제닝이 이낙다달레 하닝이 람란 바카나기 마쿠 절하닝데 마시보이 뜨기 외바 눙시바 하이베드라

가야하던 말아이 퍼그럽노. 시리 크리스나 사이테니 마하파르부기 뚱인 바파리 코르싱 벅타싱 뿌나먹도. 하리 크리스나 하리 크리스나 아이드는 나암

신은 벗게 먹게야 뭐 어떻게 벗게 생각해야 너 벗게 싸우면이도 판자크라 봐 졸싱 함내나 봐 아주 무슨 부자마 신 단내 단내 수업 보자 내립니.

나나이 벅드 싱네 보레이바 졸 싱테네 야르바 샤푸고 뿌나묵도 모두 우브다 아이봉은 어까림나 야탕비 헤 벅드 사 졸 싱 부셜오

만드는 만웅기 싱아센의 징후뿐나묵 사이톡바 아들 루이나리에가 죽을 탄의 야옥들어 바바지 땅 가이공으로 여로 빠뜨려도 마드노 까름는 생독복이 하복간다 아르다 세상은 아득 만들기 마득도 마드 사이 갈리에 마담니다.

아니슈럭보다 봉어 하크리스나세이테이 시리하스타망시저그나트는가리바 싱하선도 마두네 졸사이실러가니 되잖아 마두록텔레이팅고이도 아무 로이는 군망나 생독자리 만아이 벅대 뚱인 뭐 고프는 먹드나 아이봉으로 시리자나 아득이 만들이 이만 농대 시리 하버디 이봉 오기 싱하선 만들이 시행바 아주 만아이 벅대 뿐어 먹지는 해 만들의 꼬이 뿐어 먹도 루네 생독래이 아이고 시리자가 나한테는 안 바하리 만들이니 생독도 봐야디 합시 관리해라가 만아이 벅대 뿐어 먹시나 마기 마기 쿠시나 하스테네네 루네 때 독 생독 때 두어래 가나나 만아이 벅다나 가나이 굿다 아이고 시리 크리스나 사이테는 마하프라고 하스테다 졸싱 타는 여러분 저포 졸싱도 란첼리에 단자동 아리바 까르바 단자노 아이고 시리 크리스나 사이테는 마하프라고 시리 차는제 가나움 라이 보노 팡이도 가나올라요 티브는 혼어제로지 팡대도 응아시 만일 만일 시행시대 주얼 카르등 팡자 훈나나 바이드나 아이고 시리 쩌레네 주얼 하이데레 주얼 록제리니 가나구만

너르면 아도 못 있는데 저게 옛날에 방문감 들어봐. 아이고 시리 그리스도 쟤 때는 마하빠를 보니고 방문들이 보면 따버는 아버지 시리 자랑이 저 원래 싱 방학이 아이더나 저 원래 싱도 말이 또로 해대리봐. 아이고 그 사람 아무데 럭저라가 두숭나 멀티기 마피 신나 하리 그리스도 아무나 암수리 해박다싱.

세상은 어떻게 만들기 좋을 싱타도 그라바 수월락을 해보도 아이보나 시와랑 이바 마리바스도 아 수월보도 마리바스는 엄나나 도이

0: 신 제부 엄마 니네 생물의 DNA 시리 크리스나 쟤티나 마하파르보 나 벅트 싱루이네르가 시리장나 아트기 만드리 생입세이봉어 제부 샤마나 고징 오리에르가네 만드리도 생도입니
1: 만드라 초디 하양아 까이라 하양아 제로 니자 양아
0: Kalida avatar ovi ovirei ba aibun Sri Krishna Chaitanya Mahaprabhu ni do aibuna Sri Jagannath ki mandir she puning changna majirak ta singduk ta na habidi aigi puning mol han ba yadi haibagi mataung ibo harim mandir shne mot ba yadi aidna lu ne singdu imi
1: nirma

0: 하와야보다 망행하디 크리스나 남소보다 망행하디 졸신 걸시도 만들던 뿐은 아마 인들의 눈을 보기도 혼복한다 청전나들에서 북가리 미나
1: 什么是
0: 부자마 가이바 아무나서 부자마 로르마 졸신 목소이더나
1: 자리양아 바리 고라양아 도요 가리양아 후리양 아더버니
0: 신소이 만들이 때 도이 허리 달리니 봉어 만들이 뽕는 핵닐리
1: 야 크리스나 후리 더버니양아 비누 아로 나이양 아순니
0: 잉 비우고 벌시도 없어 아이고 스리 크리스나 벅도 많아요 없어 아따이 와아무도 핵강나디야 Hari Krishna, Hari Krishna, Jolishing Shop, Jolishing Shop,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Krishna,

다름 다이 꼬라우 등 아우쩌바 타모이카 야슈 레이터브네티 본치기 저번 마담다 아우바 쿠딩 이행루브 쿠딩 이파다 파자이 이놈드능시 마탕다물로 쿠짜리 이찬 순마시드기 사다난다 아무디난데 소리기 아픈부 콘젤다 브로젠도 와행자나 세링바 아무디 고피나 세랑바 이세이니 담이나시

따보다 허공이랑 아랑진 부토뿡은 봐 마나 싸우는 비니보듯 따지니 너나이는 마라이브 기름을 붕어 땀머니 빠따라는 할로이들은 조기야 정비도 그러면 코요 나나이는 돌나 허공이 녹답다 나나이

망 숫자노. 아이게 망도 바로 묻고 녹바꼬 걸리니까. 아, 고요한 녹바도 왕 숫자노 능력 닥득. 셀리르게 비에 티우로 녹바도 파는 부르고 가면

애들의 가내리 붕어. 시 애들의 거우 하면 마 거우는 두어링이 시 거우는 두어들이 붕어. 시 애들의 붕어 어떤 분이 파타라는 파들 뿌기 분이야.

0: 어머도 너무 지나 갑도는 고르고도 커요. 뭐야, 나 비시에가 많이만 해듣고 강을 내겠냐? 아무것도 안 해보고 고르 키스누 아이들 내리 왕조차 너무 지나 나무에 강봉으로 잘 진찰했거든. 따라서 곰차 가이들 내려면도 왕조차 눈을 울었거든지. 시에미 봉어 시에나에 신질러
1: 마이밤 톰바 싱나 삭바

0: 꼭 쎄, 염사해. 아이 강더버디 났디. 와칼 농아이띠 아이드나 아이나 탁질리버세 아파버디 났디. 독타르나 좋다 누디 하이라바니 아두부 탁질라.
1: 뭐이따서 마카다나 탁르누 까이더러게 숨 탁질라디 아파버 오이를 로해봐.
0: 꼭 사만드는 탁리버니네. 와칼 제카라 보타버 방가드라 아이드나 아두부 방대. 와클즈 보타바 팡데 꼭 사바세 팟데다
1: 마시 탁르가 까나나 와클 보타바 팡이 하기 나티 학상 속보나 떠나바 아와바 와클도 아마롬다 태독나바 호트나오 탁바기 마호다
0: 가마이노 와클즈 태독방감 누이노 나티 낭나 사나기 릭 사나기 릭 안나우바 모델도 파미 파메나 송앙바두다 아라안도 밤바이 시진나라가 샘전 사전 바사바 빌라마 카이토가 낭이 사나게 하는 뭐 모델로 레토우레드나
1: 이 아이문데 오이나 다이나럭리네 감동니 시디야
0: 후지디 카이토야 하 이탁 동보 오피셜 싱도나 카이토 키브 빌도 까람나 사키브 빌노 가마이나 카이키브 빌노 안에 딱할래 시도 가마이나 꼭 사로이 조이노
1: 이스 카리누기 사나길리 가노바 모델도 레비오 하이로바 아이나 아란 바타레드나 시디야 잉악 참시다 마두기 아노벌릭도 시베기 누가이바 파우로이다 우리 아이 아리엠바기 릭레비요 하이로이다 아이
0: 까이노바 아이노직 똥도이지 까이노바
1: 모이타 쪽이네 나탁통보 오피셜 싱두부 콘셴로 나티 타복식 얌 타모이 싱나 똥보자라바 까이토키베 빌르기 마탕다 테진비르 아누 하이드나 하이카레글 바타레드나 까이노
0: 이오고 이오니 Lengaki tabuksu tau daba housewife man kaya the line hai lu yengoba.
1: Moita sa wegi opisar makoktu gi nupidu sune housewife ni. Aiga sune mana kang nakraba. Mahak sune sanana tekta kai siri duni. Mado magi nupa opisar du gi tulop na ne yab nati.
0: Mado budi aiju kangine sumati.
1: O kang la dini moita sa sune na tau na layo. Ngam na bateng na tari dana kainu.
0: Kamai tiang na doiba. Kainoba, aina uji tak tahu si kainoba.
1: Oh, na tak tunggu opisaru gini pido danya. Aihaje, siang ni hatta aje.
0: Kai hai tu iba.
1: Oh, housewife, aigi ningai danya. Aigi husband na sana gilik model anuwa malai biri. Sachin nabe bila makai raga. Nanggi husband danya, naha kisu. Aigi liksika mana ba malai hello. Aigi husband da semjin sajin ba bila masahalak lagi iba. Nanggi husband do, ya nara bangang naro, adu ada makan pung naro si luai dek ayno.
0: Hey, ngaku ni, ngaku, hey, nang na ya dek ibu puram do, mawong amani, pasai ni.
1: Pasai dro, ya mna lay dro, puram putuk naba wakal di kandi, adu ka kuok sayi hai dina pang tak tak jeli, masah si sok nana ba.
0: Ya, ligli se, makum kumjelle se, tamjengro.
1: Moita sohoigine na thakthongbo opisaru gi nupi do ai ngasimak haige ai gi anoba model gi likse mangon de hek utpada ma adum ngawra dauni ma gi nupa do mana adum lakshin jakhrani kaim ta khalura noba ado hayeng si suti ni kadai da no ma ka thokdok laga koiru se chak sune anan ba hotel ma da cha thok la se yum da thong la roi se
0: yai ba
2: Manitumbi, tari berani nang bo.
3: Tari.
2: Lai kuiram bagi pucang si tuding amu budu walin he.
3: Puthora age.
2: Lai kuiram bagi pucang si atai kari wali. Kua tangga leire. Kua maru su yaure. Tulsi mana leire. Sindur su sida leire. Sure.

0: 퇴딩 아무바 하이버도 시대 레레시
1: 가다이 가다이 라이세 카라 수닝 더버야 더버니니 헤 타이벙 마폭도 폭루르버니나 다르마 라이닝 리셋 하우나 사제추 카라 나나 쳇더버야디 라이닝 버 사두 사이나시 레이트라버 라이박토 다르마 라이닝 리셋 라이카 타르버 라이박 쿠나이 오이르도니니 베마
0: 라이부디 닝리 닝버주 닝키니 아두부 라이두나디 아이코이기 아와바세 우부 우비다마니 아이코이 아세 ꯁꯨꯝ ꯋꯥꯗꯨꯅ ꯇꯜꯂꯩ
1: ꯑꯁ ꯉꯥꯏꯈꯣꯗ ꯂꯥꯏꯅꯗꯤ ꯎꯔꯤꯕꯅꯤꯗ ꯑꯩꯈꯣꯏꯗꯅ ꯂꯥꯏ ꯂꯩ ꯍꯥꯏꯕꯁꯦ ꯀꯥꯎꯊꯣꯛꯄꯅꯤ ꯋꯥꯔꯦ ꯅꯪꯂꯦ ꯍꯥꯏꯗꯅ ꯂꯥꯏ ꯂꯩꯇꯦ ꯍꯥꯏꯕ ꯌꯥꯔꯣ ꯂꯥꯏ ꯅꯤꯡꯕ ꯂꯦꯞꯄ ꯌꯥꯗꯦꯅꯦ
0: ꯃꯣꯏꯇ ꯌꯥꯏꯗꯤꯅꯦ ꯄꯂꯥꯏ ꯏꯁꯩ ꯁꯛꯄꯅꯤꯅ ꯂꯥꯏ ꯑꯁꯦ ꯇꯣꯏꯅ ꯇꯣꯏꯅ ꯈꯣꯏꯔꯝꯃꯤ ꯅꯣꯡꯃꯇꯁꯨ ꯂꯥꯏ ꯈꯣꯏꯔꯝꯗꯕ ꯂꯩꯉꯥꯛꯀꯤ ꯐꯝꯊꯣꯟ ꯄꯥꯏꯕ ꯏꯇꯩ ꯕꯨꯡꯉꯣꯒ ꯏꯆꯦꯒꯗꯤꯅꯦ ꯄꯪꯅꯨꯡꯗ ꯍꯦꯟ ꯅꯨꯡꯉꯥꯏ ꯑꯋꯥꯠ ꯑꯄꯥ ꯑꯃꯠꯇ ꯍꯦ ꯂꯩꯇꯦ ꯑꯩꯈꯣꯏꯒꯤꯅ ꯑꯋꯥꯠꯄꯒꯤ ꯑꯋꯥꯠꯄ ꯉꯥꯛꯇ
1: ꯕꯦꯃꯥ ꯁꯅꯥꯇꯟ ꯙꯔꯃ ꯀꯥꯎꯒꯅꯨꯅꯤ ꯍꯦ ꯑꯋꯥꯅ ꯑꯁꯨꯛꯀꯤ ꯃꯇꯤꯛ ꯈꯥꯡꯂꯒ ꯄꯨꯛꯅꯤꯡ ꯋꯥꯈꯜ ꯊꯝꯃꯣꯏꯁꯤꯗ ꯃꯉꯥꯜ ꯑꯃ ꯐꯥꯎꯔꯛꯀꯅꯤ ꯃꯉꯥꯜꯗꯨꯕꯨꯅꯤ ꯁꯅꯥꯇꯟ ꯙꯔꯃ ꯍꯥꯏꯔꯤꯕꯁꯦ ꯍꯥꯏꯗꯅ ꯑꯣꯖꯥ ꯒꯨꯔꯨꯁꯤꯡꯅ ꯍꯥꯏꯅꯔꯤꯕꯅꯤꯅꯦ
0: ꯃꯗꯨꯒꯤ ꯋꯥꯍꯩ ꯑꯗꯣ ꯑꯋꯥꯅ ꯈꯥꯡꯕ ꯍꯩꯅꯅꯕ ꯃꯍꯩꯆꯥ ꯄꯨꯕ ꯉꯝꯅꯅꯕ ꯍꯥꯏꯔꯝꯕꯁꯨ ꯑꯣꯏꯔꯝꯕ ꯌꯥꯏꯀꯣ ꯃꯣꯏꯇ ꯌꯥꯏ
1: ꯉꯥꯏꯈꯣꯁꯦ ꯑꯋꯥꯅꯒꯤ ꯋꯥꯔꯤ ꯃꯔꯩ ꯌꯦꯠꯅꯕꯒꯤ ꯊꯕꯛꯁꯦ ꯉꯥꯏꯍꯥꯛꯇ ꯊꯩꯗꯣꯛꯈꯤꯁꯤ ꯂꯥꯏ ꯈꯣꯏꯔꯝꯕꯁꯦ ꯑꯃꯨꯛꯇ ꯂꯣꯏꯁꯤꯟꯅꯕ ꯇꯧꯁꯤ
0: ꯍꯣꯏ ꯍꯣꯏ ꯈꯣꯏꯔꯝꯃꯁꯤꯁꯦ
1: ꯑꯣꯝ ꯒꯨꯔꯨ ꯕ꯭ꯔꯃꯥ ꯒꯨꯔꯨ ꯕꯤꯁꯅꯨ ꯒꯨꯔꯨ ꯗꯦꯕ ꯃꯍꯦꯁ꯭ꯋꯔ ꯒꯨꯔꯨ ꯁꯪꯈ꯭ꯌꯥꯠ ꯄꯔꯪ ꯕ꯭ꯔꯃꯥ ꯇꯁꯃꯩ ꯁ꯭ꯔꯤ ꯒꯨꯔꯨꯕꯦ ꯅꯃꯃ ꯂꯥꯏ ꯅꯤꯡꯕ ꯂꯥꯏ ꯈꯣꯏꯔꯝꯕꯁꯦ ꯂꯩꯇ ꯆꯥꯗ꯭ꯔꯕꯁꯨ ꯄꯨꯛꯅꯤꯡ ꯋꯥꯈꯜꯗꯗꯤ ꯑꯏꯪꯕ ꯑꯃ ꯐꯪꯕꯅꯤ ꯂꯩꯕꯥꯛꯀꯤ ꯂꯩꯉꯥꯛꯀꯤ ꯐꯝꯊꯣꯜ ꯐꯝꯖꯥꯎ ꯄꯥꯏꯔꯒ ꯑꯔꯪ ꯑꯔꯥꯛꯀꯤ ꯂꯩꯇꯦꯡꯅ ꯌꯣꯝꯂꯒ ꯑꯍꯥꯎ ꯑꯍꯥꯎꯕ ꯃꯊꯦꯜ ꯂꯨꯀꯣꯏ ꯆꯥꯔꯒ ꯍꯤꯡꯂꯤꯕꯁꯤꯡꯁꯦ ꯌꯥꯝ ꯅꯨꯡꯉꯥꯏꯔꯝꯗꯣ ꯃꯥꯟꯗ꯭ꯔꯣ
0: ꯅꯨꯡꯉꯥꯏꯔꯝꯅꯤ ꯀꯩꯅꯣ
1: ꯑꯁꯦꯡꯕ ꯅꯨꯡꯉꯥꯏꯕ ꯍꯥꯏꯕꯗꯣ ꯀꯩꯁꯨ ꯐꯪꯄꯣꯠꯇꯦꯗ ꯃꯈꯣꯏꯁꯦ ꯃꯄꯥꯟ ꯊꯣꯡꯗ ꯌꯥꯝꯅ ꯅꯨꯡꯉꯥꯏꯕ ꯃꯥꯟꯕꯒꯤ ꯋꯥꯅꯤ ꯃꯈꯣꯏ ꯃꯈꯣꯏꯅ ꯄꯥꯏꯔꯤꯕ ꯂꯩꯉꯥꯛꯀꯤ ꯐꯝꯗꯨꯗ ꯁꯤꯅꯔꯤꯕ ꯃꯇꯤꯛ ꯃꯌꯥꯏ ꯄꯋꯥꯔꯗꯨ ꯂꯥꯟꯅ ꯁꯤꯖꯤꯟꯅꯔꯒ ꯅꯠꯇ ꯑꯣꯏꯗꯕ ꯄꯥꯝꯕꯩꯅ ꯇꯥꯟꯁꯤꯟꯈꯤꯕ ꯂꯦꯞꯁꯤꯟꯈꯤꯕ ꯃꯔꯜ ꯃꯊꯨꯝꯗꯣ ꯁꯦꯟꯅꯕꯗ ꯃꯈꯣꯏꯁꯦ ꯋꯥꯈ꯭ꯔꯕ ꯖꯥꯠꯅꯤ ꯃꯈꯣꯏꯅ ꯇꯧꯈꯤꯕ ꯑꯔꯥꯟꯕ ꯑꯁꯣꯏꯕꯁꯤꯡꯗꯣ ꯃꯤꯌꯥꯝꯅ ꯈꯪꯅꯔꯛꯇꯨꯅ ꯑꯥꯏꯟꯒꯤ ꯃꯈꯥꯗ ꯆꯩꯔꯥꯛ ꯐꯪꯒꯗ꯭ꯔꯥ ꯍꯥꯏꯅ ꯈꯜꯂꯨꯕꯗ ꯃꯀꯣꯛ ꯁꯥꯗꯨꯅ ꯑꯍꯤꯡ ꯇꯨꯝꯕ ꯌꯥꯗꯕ ꯐꯝꯅꯥꯏꯕ ꯃꯌꯥꯝ ꯑꯃ ꯌꯥꯎꯔꯝꯒꯗꯧꯔꯤ ꯄꯣꯠꯅꯤꯅꯦ ꯃꯈꯣꯏꯅ ꯃꯄꯥꯟ ꯊꯣꯡꯗ ꯅꯨꯡꯉꯥꯏꯔꯤꯕꯁꯦ ꯑꯁꯦꯡꯕ ꯅꯨꯡꯉꯥꯏꯕꯅꯤ ꯍꯥꯏꯅ ꯑꯩꯗꯤ ꯁꯨꯡꯂꯧ ꯂꯧꯗꯦ ꯌꯥꯔꯦ ꯌꯥꯔꯦ ꯂꯥꯏ ꯈꯨꯔꯝꯕꯁꯦ ꯃꯈꯥ ꯆꯠꯊꯅꯕ ꯂꯣꯏꯁꯤꯟꯅꯕ ꯇꯧꯁꯤ ꯑꯁ ꯐꯗꯤ ꯑꯁꯦꯡꯕꯗꯣ ꯑꯃꯨꯛ ꯌꯥꯎꯔꯝꯗ꯭ꯔꯦꯅꯦ ꯇꯧꯔꯤꯁꯦ ꯍꯥꯏ ꯐꯗꯤ ꯑꯁꯦꯡꯕ ꯑꯃꯠꯇ ꯑꯃꯨꯛꯇ ꯄꯨꯊꯣꯔꯛꯎꯁꯦ
0: ꯉꯥꯡꯖ ꯁꯥꯔꯁꯤ ꯌꯦꯡꯉꯨꯀꯣ
2: ꯀꯩꯗꯧꯔꯒꯦ ꯁꯨꯃꯇꯤ ꯀꯅꯥꯅ ꯀꯔꯤ ꯑꯃꯨꯛ ꯀꯔꯤ ꯉꯥꯡꯁꯜꯂꯒꯦꯕ
0: ꯃꯣꯏꯇꯥꯆꯣ ꯑꯁꯣꯝꯒꯤ ꯃꯥꯡꯒꯣꯜꯗ ꯅꯅꯥꯎ ꯅꯨꯄꯥꯒ ꯅꯅꯥꯎ ꯅꯨꯄꯤꯒ ꯁꯥꯟꯅꯔꯤꯕ ꯋꯥꯔꯤꯁꯤꯕꯨ ꯇꯥꯗ꯭ꯔꯣ
2: ꯑꯩ ꯇꯥꯍꯧꯗꯦ ꯅꯠꯇꯦ ꯃꯈꯣꯏꯅ ꯀꯔꯤ ꯋꯥꯔꯤ ꯁꯥꯟꯅꯔꯤꯅꯣ ꯍꯥꯏꯔꯤꯁꯤꯕꯣ
0: ꯍꯣ ꯂꯩꯕꯥꯛꯀꯤ ꯐꯝ ꯄꯥꯏꯔꯒꯅꯦ ꯐꯝꯗꯨꯗ ꯁꯤꯟꯅꯔꯤꯕ ꯃꯌꯥꯏ ꯍꯥꯏꯕꯗꯤ ꯄꯋꯥꯗꯣ ꯂꯥꯟꯅ ꯁꯤꯖꯤꯟꯅꯔꯒ ꯅꯠꯇ ꯑꯣꯏꯗꯕ ꯄꯥꯝꯕꯩꯅ ꯇꯥꯟꯁꯤꯟꯈꯤꯕ ꯂꯦꯞꯁꯤꯟꯈꯤꯕ ꯃꯔꯟ ꯃꯊꯨꯝ ꯁꯦꯟꯅꯕꯗꯅꯦ ꯂꯩꯉꯥꯛꯀꯤ ꯐꯝꯊꯣꯟ ꯄꯥꯏꯕꯁꯤꯡꯁꯦ ꯋꯥꯈ꯭ꯔꯕ ꯖꯥꯠꯅꯤ ꯁꯤꯅꯤꯅꯦ ꯃꯈꯣꯏꯅ ꯇꯧꯈꯤꯕ ꯑꯔꯥꯟꯕ ꯑꯁꯣꯏꯕꯁꯤꯡꯗꯣ ꯃꯤꯌꯥꯝꯅ ꯈꯪꯅꯔꯛꯇꯨꯅ ꯑꯥꯏꯟꯒꯤ ꯃꯈꯥꯗ ꯆꯩꯔꯥꯛ ꯐꯪꯒꯗ꯭ꯔꯥ ꯍꯥꯏꯅ ꯈꯜꯂꯨꯕꯗ ꯃꯀꯣꯛ ꯁꯥꯗꯨꯅ ꯑꯍꯤꯡ ꯇꯨꯝꯕ ꯌꯥꯗꯕ ꯐꯝꯅꯥꯏꯕ ꯃꯌꯥꯝ ꯑꯃ ꯌꯥꯎꯔꯝꯒꯅꯤ ꯀꯥꯏꯅ ꯅꯅꯥꯎ ꯅꯨꯄꯥ ꯁꯅꯥꯇꯣꯝꯕꯅ ꯍꯥꯏꯈ꯭ꯔꯤꯕꯁꯤꯕꯨ ꯑꯩꯈꯣꯏꯗ ꯅꯠꯇ꯭ꯔꯣ ꯃꯣꯏꯇꯥꯆꯣ
2: ꯃꯗꯨꯃꯛ ꯍꯦꯛ ꯍꯥꯏꯕꯗ ꯁꯅꯥꯇꯣꯝꯕꯅ
0: ꯍꯥꯏꯃꯥ ꯏꯅꯥ ꯀꯣꯡꯁꯤꯅ ꯃꯌꯦꯛ ꯆꯦꯡꯅ ꯇꯥꯍꯧꯔꯤꯕꯅꯤꯅꯦ ꯃꯣꯏꯇꯥꯆꯣ
2: ꯑꯩꯕꯨꯅꯤꯅꯦ ꯃꯥꯅ ꯍꯥꯏꯔꯤꯗꯣ
0: ꯅꯠꯇꯗꯤ ꯀꯅꯥꯗ ꯑꯣꯏꯔꯨꯅꯤꯒꯦ
2: ꯅꯠꯇꯦ ꯑꯩꯅ ꯁꯣꯝꯗ ꯁꯦꯝꯖꯤꯟ ꯁꯥꯖꯤꯟꯕ ꯕꯤꯜ ꯑꯃ ꯀꯥꯏꯔꯒ ꯅꯍꯥꯛꯀꯤ ꯁꯅꯥ ꯂꯩꯈꯤꯕꯒꯤ ꯑꯩꯅ ꯀꯣꯛ ꯁꯥꯕꯒꯤ ꯋꯥꯔꯤꯗꯨ ꯁꯅꯥꯇꯣꯝꯕꯅ ꯇꯥꯍꯧꯔꯕ ꯖꯥꯠꯂꯥꯏꯕ
0: ꯇꯥꯍꯧꯔꯝ ꯇꯥꯔꯦꯗꯅ ꯆꯞ ꯍꯦꯛ ꯆꯥꯅ ꯍꯥꯏꯔꯤꯗꯨꯅꯗꯤ
2: ꯑꯩ ꯇꯧꯒꯦ ꯑꯩ ꯇꯧꯒꯦ
0: ꯐꯗꯤ ꯍꯥꯏꯕꯗꯣ ꯁꯤꯗ ꯂꯩꯔꯦꯁꯦ
1: ꯀꯗꯥꯏ ꯀꯗꯥꯏ ꯑꯩ ꯂꯥꯏ ꯈꯨꯔꯝꯕꯒꯤ ꯊꯧꯔꯝꯁꯤ ꯃꯈꯥ ꯑꯃꯨꯛꯇ ꯆꯠꯊꯒꯦꯀꯣ ꯑꯣꯝ ꯁꯪꯅꯣ ꯃꯤꯇ꯭ꯔ ꯁꯪꯅꯣ ꯕꯔꯨꯅ ꯁꯪꯅꯣ ꯚꯕꯠꯋꯥꯌꯥꯃꯥ
2: ꯑꯦ ꯁꯅꯥꯇꯣꯝꯕ ꯂꯥꯏ ꯈꯨꯔꯝꯕꯒꯗꯣ ꯂꯦꯞꯀꯣ
1: ꯀꯩꯗꯧꯔꯦ ꯇꯥꯆꯣ
2: ꯑꯦ ꯅꯪꯅ ꯈꯨꯔꯝꯒꯗꯕꯗꯤ ꯅꯌꯥꯝ ꯑꯩꯉꯣꯟꯗꯅꯤ ꯂꯥꯏꯗ ꯅꯠꯇꯦ ꯈꯪꯕ꯭ꯔꯥ
1: ꯑꯁ ꯀꯔꯤꯅꯣꯗ ꯍꯥꯏꯕꯤꯔꯤꯕꯗꯨꯕꯣ ꯑꯗꯨꯝ ꯍꯥꯏꯅ ꯍꯥꯏꯍꯩꯗꯦꯅꯦ ꯇꯥꯆꯣ
2: ꯀꯔꯤ ꯍꯥꯏꯌꯦ ꯍꯥꯏꯗꯕ ꯃꯁꯤ ꯅꯪꯅ ꯍꯥꯏꯍꯟꯕꯅꯤ
1: ꯑꯁ ꯑꯩꯅ ꯀꯔꯤ ꯀꯥ ꯍꯥꯏꯕ
2: ꯑꯩꯁꯦ ꯅꯌꯥꯝ ꯅꯠꯇ꯭ꯔ ꯅꯪꯁꯦ ꯑꯩꯅ ꯌꯣꯛꯂꯛ ꯊꯥꯂꯛꯄ ꯅꯠꯇ꯭ꯔꯣ ꯑꯗꯨꯒ ꯀꯔꯤꯒꯤꯅꯣ ꯅꯪꯅ ꯑꯩꯁꯤꯕꯨ ꯅꯠꯇ ꯑꯣꯏꯗꯕ ꯄꯥꯝꯕꯩꯅ ꯏꯔꯜ ꯏꯊꯨꯝ ꯂꯦꯞꯁꯤꯟꯕ ꯑꯔꯥꯟꯕ ꯇꯧꯔꯨꯕꯒꯤ ꯀꯣꯛ ꯁꯥꯗꯨꯅ ꯑꯍꯤꯡ ꯇꯨꯝꯕ ꯌꯥꯗꯕ ꯐꯝꯅꯥꯏꯕꯒ ꯀꯥꯏꯅ ꯅ� ꯍꯥꯏꯔꯤꯗꯨ ꯀꯩꯒꯤꯅꯣꯕ
1: ꯀꯔꯤꯅꯣꯅꯦ ꯑꯩꯕꯨ ꯃꯪꯅ ꯇꯥꯏꯕꯪꯂ ꯑꯩꯕꯨ ꯀꯔꯝ ꯀꯥꯟꯗ ꯑꯗꯨꯒꯨꯝꯕ ꯋꯥꯍꯩꯗꯨ ꯇꯥꯆꯧꯗ ꯍꯥꯏꯈ꯭ꯔꯕꯒꯤꯅꯦ
0: ꯇꯨꯝꯗꯅꯅꯦ ꯃꯪ ꯃꯪ

0: 마염 살라세
1: 마마 아이기드네 상엄다 포봇 군차 되기다 할럭 보야르이고
2: 포워 위라이엠비 타고 내나 무이몽시디 아
3: 어 또 그래 세 포인독세 난 그래 바이비로
0: 빠이라기 빠이라기
3: 나레스 낭나 세롱세 그럼 또 바이비로
4: 어 박세가 아이 박세 아이가 당 당나면 당나면 새끼
3: 박세 아니 상비요

부터마도 될마 아니네. 따라 자네를 남살렀고 인금 나는가 다시기 왁생객 다시기도 임마 인문에 덩덩덩덩 밀을 때 따라 짝라느라 공사하고 죽들이네 임마 부터마도 덩 임마 빨리 엄청비 마이그시 그 땅게든가 임마 아일라에 따라는 깐비름이 고구듯이 따는 따는 군비 홍도 봐.

쾌동의 고비 알루 망해봐 까미디살라 빨리 망하기 뿐은 멍망해봐도 박난나봐 뿐은 쿵쟁검은 뜨뜻성이 내리시 와서 마양 품질내리고 티뿐감도 먹고마 마양 품는 먹성이니까 좀날란 비행성이지 하늘에도 일란 비행라는 꾸름보나 황호이도 우리 한턱지 좀날람이 안했지 박는 내 벌룩 닦을

풀이날 리스로 아까부터 돌아이 똥오다 아꿈부터 석곤 똥오고 아 고열 하나하나 떼서와 공는 생부다 따양이 머리나 탓부다 고요능나 나시디 상징레바는외저로고 세력의 밤 난투레버니 하고율 살바 독이는 야탕나 팡바다 고율의 유리는 거부가 나나이디 마나 로우제로이 밤주는 나이 밤주디 나나이는 밤주부

그돌게 니 수부다 물고차리 라이 그창비 필름시드기 이라이레이마 망알레이마 아마디 루칭 루왕 아홈게 품바 콘젤다 루칭 루왕나 세랭바 아무송 세랑바 필름시니 이세시부 쿠이다비드나 칸비럭리바 미오싱나 가이라왕캠 마닝리카이드기 루왕템 톰바 닝올 푸스파 토이비 Purnima, Hikaptagi issue Tongram Lingjel, Mairaba, Kaisampat, Sisipur Parking Manaktagi, Kangjam, Debeshwar Amati Radio Tabiniba, Mayampuna, Tamil Zagi Haina Tabirai, Isai Kudol Damzari, Mayampuna, Tamil Zagi.

구덜덕절이 베이 세이시 왁징길린 필름시드기 아르빈 소이범 어머디 짓드라 방금범 아니게범의 콘젤다 에켄드라 텐수범나 사이랑범의 돈이 아이범의 사이랑바 이세니 칸비락리바 미오이나 줌남 후이드롬드기 디비아 하이나 다비락프니

그돌기 여러분의 로코짜리바 이사이에시 닝템 나이트 film 시대기 농와이 템 솔렌드로 어머디 위디아 아니게 본부 콘젤다 도네쇼르 콘섬나 세링바 머디 고피나 세랑바 이사이니 이사이에시 부쿠다비두는 컨피릴리바 미우싱나 탕무이번 대완리카이드기 제니 어머디 아왕 포충음드기 니시 담이나시